세타자리바 토론파링아스기 아유키 봉타렛 콘젤 나좀다 따바풍비가니 할로 머니풀 학셀 라이프 온인 프로그램다 탐자리바 히람나 앙앙 오이방감다바 아마디 도이나 가이바 엑스퍼트이나 사루기아비가다바 Dr. 나우림 반다나 컨설턴트 가이나콜로지스 바비나 호스피탈 카베이소이 토론마시 바비나 호스피탈 카베이소이기 땡방갈로인다나 산독자바 토론니 Manipuri film is a single and togani, Pungtarit Kaminit Nifu. Naharulgi Konjel Tabafong Bigani, Ayuki Pung Nepal.

비젠 테 고마르 사르마기 메이타 사리타 가스 미나 삭바 마니푸리 마탐 샤야마 다비레 아가스바니 임팔 하우직 아유키 퐁타레 타레 산독차리 콘젤나 촘

마탕아 시리 로티카 소람나 타비락 베스메스 말로 그저리 간비락리 베이사이 낭수목니 필름드기 디니에 사마디 아르케난데쇼리 아니 분아 상미나바니 사이랭바 브로젠조와 행자 사이랑바나 고피

단저 크리바 이세이스가 세갈로 이다나 기트 산독처바 마당아 세달로 신자리 벙카 다락바 타오름기다먹 소니아다무 코스나자리

아가씨의 그게 낭설 우지다 소라이성. 아동은 타럼 선독도나 다비리바시 아가씨와 님 파기 자막 흠다스 망아다 선독 저리바 FM 상아이 채널 되기니.

0: 나 레허리 신도디
1: 아예예 가리기니야 안타라게 절로 절로 라리또 빠져루로
0: 호이마 이마 아이살레 거두디
1: 오호 절로 절로 네또 아 좀다
2: 좀다
1: 좀다 파미네라 실라오세 아

0: 마도 뭐 오직 법을 낳게 여드려본 살라. 아이나 오직 오이가 노려본 시식까리 이놈. 아이 공범 새가 다이들 냅거니. 이 사내 이사기 공범 냅서부터 하버니.
1: 이말이말이말아이말아이말아이말아이그러기노 아이 사는 빛이나 망골마 시드팜레가 아이 나쁜 말이 것이나.
2: 이말아이 말아이 이사기네 누가 이래버 뻥뿌두나 이망한 따나래 이말아이
0: 이마 하오 나 사기 까라면 누가 이래버 뻥뿌래 이노.
2: 이자기 누가 이러고 바우 하이버부 또제 예고 바우 지에시다 포도가 꼬나나 이자는 방아 수버 보이셨는데 라이드나
0: 그다이노 이마 아이나 방아 수버 보이셨는데 라이 이마
2: 라이 라이 하디다기디
0: 이마
2: 그 텐 밤비 이마이 변신나 베룩 연비 아이게 이자나 방아 수버들 라이버두다 가야다 라우노 우리바
0: 이마 아이 함둥아이 이마
2: 가다오래 가다오래 비마 하라오번 눈아이 보기 말합시다 이자나 힉나 힉나 깝리바디 까리기노
0: 이마
2: 하두가 망골마 씨앗이다 이자나 나미나마이 뽐뽐나 깝라가 이마붕아이름 마시부 까리기노 하이오 까리기노 이마기 비마
0: 이마 너시디 공강도 뽑비, 공강도 싸우비 이말라이러비나 돈마마젯, 짜마마젯, 쿠바꾸롤 후라가
2: 말해.

하는바 더랑 가야수 럭컬리 농축 에시아기 허직 토리바 이랑 루실럭리 나랑 스테이트 오브 호르무즈다기 토럭이바 아메리카기 데스트로이어 자하즈 옴다 이란 에텍자 터크레 더더욱 에시기 마뚱다 아메리카기 라스트라파티 도널드 트럼프나 이란 아깐바 몽다 쿠타라기니 하이나 락토크레 라스트라파티니 하이 아메리카기 자하즈 옴 아두다 이란 미사일 아마숭 드론 시진나드나 란다라키 Madugi pakum oina, Amerikana su Iran da etek satadana amang atakaya toan ki. Trump administration ki maru oiba wangang loit aman hai, Amerikana haujik, nong chup Asia da oiribe phibam achi, sakot hanba pamde. Adubu Iran makhatana etek satar liba adugi sabzaba pakum, Amerikana pigani. Aroiba da maru oiba pao amo. Malenge atay mapam singda pangthok na bagum ngasi Manipur da Malenge Red Cross namit pangthok le.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Manipur Bosiam na loba kumsi jahegi metrik parikhagi phol ngasi nungthe lakthok lagani. Nagaland gi Dimapur da leibaki mayok da thabak togni haiba anti-national element ki miwit tarit khulai ga konana sarkar da changjar rakre amasung. Nongchu Bengal gi mikhal da mai pak laba BJP gi MLA singa ngasi Griha Mantri Amit Shah ga Kolkata da unaga dauri pauloi jare.

0: 부부, 맴뱀.
1: 부부.
0: 너희 부부 농틀 기념에 담아야 어렵고 맞담다. 수많은 러브라 망기 람비드 사투시부. 가만히 떠오게.
1: 부부, 마닌달아이 버싱롬다기 농실 오실락 버시나 이사다이 버시디 양농아이보.
2: 아, 수많나 농실나 이사다이 러브니나 작보기 후망가 서보다. 아시, 가이마다 떠오드리고.
0: 아드니. 아유만 나와 괜찮다더디 지금은 녹색이 엉뚱시 되더나. 어, 아두나니 아육색 또 와킹가 농틀색 또 와킹가 캐내 이하이지.
2: 어, 에, 바보야, 이거 또 아다 때는가 봐야래.
1: 아스, 아시디 양왕나 봐야해.
0: 이거 아시다 때는가 봐야리시에. 나 고이더기디 그래서 어글라봐 앙심니.
1: 어.
0: 막 고이밀라 북들레이버 레이북마사 아마다 판마가 때는가 말이 우리를 낭시 좀 다리시. 우라 영 또 랑시 그런 것 좀 다리죠 우리 영.
2: 아씨 아이디 아스마이나 텔랑가 양 파이닝이 보.
1: 바바 보보 아이 코니기수 아시군바 텔랑가 레비오바.
0: 예. 나 코니기 뒤에 가다이도 파이도 이봐.
1: 아두부디 수마앙덕에 수마이나 타글라수 야니나.
0: 영어도 텔랑가 파이리베시나 레봉도 파마가 마을나 파이리베 텔랑가시. 마기 마망다 그냥 사클라가 바이브게도 농티 이거네.
2: 에 마기 마망다 그냥 사클라가 왕나 둥바이. 아두가 롱 시슈 숨딩 좀데. 카라 둥건 타이바바.
0: 아두니 텔랑가 바이바 헬시에 수마이나 숨 도그도그니나. 그리고 마이 쿠슈망다 바이타라디 마망다 호고 우나트르가 와펀드 벌로이드로.
1: 아두디 소이드네 빠니보 바바.
2: 아두기라 바바. 마코이나 우와수 호다바 람항시다 라르가 텔랑가 바이리샤.
0: 코이네. 텔랑가나 빤블락 벌레로이도 바마팜 하이디 라부 람항다 마기 마기 텔랑가도 군르르가 와나 바이르타 나리니.
2: 오. 에 이제부터 아손다쇼 텔랑가 마 바이데.
1: 하이마. 아시기 텔랑가시나 아무카헤나 와나 바이과.
0: 아. 에. 아 나코이니 텔랑가 바이베지 엠브라이 부부 쿠디 디젠데네 뚜니고.
2: 어 바부아 마코이나 바이베 텔랑가 시에 까마이 록터 도이노.
0: 알겠다. 마코이나 텔랑가 바이두네 사나베시 리에블라기 해바마타 마두다 텔랑가기 랑시 마기 도리데 숨제 신누나 냄테알라가 록터 도이니.
2: 어
1: 에 아두디 양코이나 상함니바.
0: 예 상함니네. 랑콘 신도나 파제나 록테라가 하이눙 빌라묵 바이네나가 마임도 파제나 탐진게 되니.
1: 어.
0: 아두 야랭가 시기 뒤에 고이윤다 할래시라.
2: 허이 할래세.
3: 아스 아싯 아완 다하기 눈시시디 온통 나누와이 그래드고. 아가 니가 마파가 눈이다 와랑 이 워킹 챗케니 엔챗키 두슈 할락티니 에 라이니 라오라오 샤샤 라오 창고음 탁나 바라이드나 토랑 또 볼로이라 바니 나 코이 라트리드나 아잉아이라미니
0: 에 라오에 라오에 라오에 샤샤 창고음가 사나 바가다 나이리 하이리
1: 이마 사나 바디 까요이나 사도바
3: 오 아도 브로 샤나 양빵바 쨈빵 오보달레바 하와이 하파도 아도 이마나 사이나 체험드나 탐마번
1: 아스 아두디 얌 하우니에 이마
3: 하우니 하우니 밤은 먹고 이마 상고물로 토오기
1: 호에
0: 아 라오라 아쿠이 시대 망고지를 밤에 시시야
1: 호에 봐봐
0: 너희 다음에 이런 기와 끊짰다 시부 아두 눈가이 들었네
1: 눈가이 얌나
2: 얌 눈가이 봐
3: 쉐쉐쉐 오토레 쉐 뭐 봐봐 아기 시달래
0: 어 야래 담아
3: 신아 이사하니가 아이가 기 오이라게
0: 어 근데 애디 허래 토거든 눈이셔 나 괜히 못 나타 그사이 러북 람항다 텔랑가 파이립두 그리토고득이 파이비 야리네 해봐
1: 아두부로 봐봐 눈시짓바닥이 텔랑가 파이비 야리네 해봐 나 좋아
0: 좀해 좀 미치잖아요. 눈치 짓부득이 때라가 봐야 되니.
2: 바보야. 눈치 짓들디 때랑가 봐야 되고.
0: 여러. 눈치 짓들디 때랑가나 봐야 해. 숙야 여러. 아두 외래디 nungsinna kari tawudagi sille ino habasi munna khangba taiko
2: hoi babu
4: ai khoi gi akoi bada nungsit gi pressure lai habasi irai laina khangna na ba khona ba adumak yai ai khoi na plastic bottle lamagi saruk ahum thokpagi ani ashaba ising habduna makhung khumjinduna inghanba matamda bottle adu chapsil lai
5: masi kari dagi chapsil lai no haibada ising ashaba gi manilna bottle du da yauram ban nungsit ki saruk tanthok ki badagi nungsit ki pressure hanthakiba aduna ising na inglaba matamda mapan gi awang ban nungsit ki pressure na saphu pirak padagi bottle gi han lairamba maung dagi ahung balagli
4: Asumna, mapamma da pangliba nungshagi maishana, nungshitpu sagadhan badagi hen na yankalakduna, mataklomda sum paikatkiduna, mapamdugi nungshitki presar hantarakduna, han na wairamba maungdagi, awonba amalagi.
5: Asigumba matang lakbada, han na lairamba presar gi changda, thamnanabagi damakta, ayingba nungshitna laiba maikai romdagi, low presar laiba mapamda, Nung sitna kongjian amaga loina na humjilai. Masibuni, ai koina win hai badi nung sit sitpa hai na kangnari basi.
0: Nung sit sili basi, karmain tau budegi sili no hai basi, haujikti kanglabra.
2: Nung sit sitpa gi maram haujikti kangani.
0: Equator hai riba mapam se, prithibida nung shagi mesha na kwai degi kanna yai ba mapam nitana. Maduna maram muidana. Nungsitsi sagalak padagi matak bomda dum paikat ki padagi pressure hantarak laba matamda awang amadi khatangba pol haibadi meru lamdam lomdagi ayingba nungsinna equator romda humjilla iko
1: adu edi equator da yam sabado khara hantar lamgadaba maliba
0: hantarini asumna nungsinna silak padana kumgi nongpuba nungsit monsoon wind haibamale
1: Nong puba monsoon wind hai bedua. Lomi sini yam sone hai bedura.
0: Mani.
3: Ingoi monsoon wind hai bedi. Mau sumun nim sini na puruk panung na. Aku lagi lamdam si da cuba bu. Inga kumdam ingen kungkai hai dana ahal sing na hai nai ko. Masih kumba matam si dani. Kum amagi lau singu tau duna yam na kan hot na hoi si.
2: Kum amagi nong yam na cuba matam bu. Inga kumdam ingen kumkhai hai bani kwa kaw ra rai ma
3: lau singu bagi oina sok phakraba monsoon wind che masina purak pa mausumi nongna chu ba hemen gidna kari kari gumbada tamthi ra ba ising chau tho handuna mahai marong sa san kaya mu mang ta ali kari gumbada mishi mina phaw ba tho ali bani kwa
1: as ising chau tho pagi tv da ga lak pa dwa ai diam ki jai boi ma
3: adu ga ne kari gumba ising chau hairi basina thorak pada cha na baching chak insang na pi phangda ba gi mathak ta ne khwai da gi wa ba di thak na ba ising phangda ba du gi awa ba du ni ko
2: thang na ba ising phangda ba she yam wa boi da
0: ising chau bu thok la ba di ma pham khu ding ba ising na loi na thung khra ba ni na ka dai da gi a pha ba thak na na ba ising phang du ni no adu na ising jaw thoku matam da kwai degi wa ba se thakna sanana ba apa ba ising phangna ba hona ba siniko
1: o as akoi di amukta thena jibani na sungkhang da ba gi wani da
0: nuang pu ba mung sit ki sa thi ba thok thok ti ising jaw bu da na ta na atai khudong thi ba su adum lei ko
2: pa bua atai khudong thi ba hai du bo kari kari no
0: hai ge na koi thunderstorm hai ba di nuang mang ba matam da nong thang kup khraba matung da khak la ho to du na khu ura bra
1: baba ai na khwai de gi kiza ba sa nong thang kup khraba matung da nong na yang kan na khom na pa du ne as adu dinga isa se kai nom to wi bo
3: adu mai na nong thang kup

가그줄이 거기 애나운서 그루마윰 쇼니아 마칼마틸기 타우람까야 산독두네 다한저리 바시 아가시바니인 팔기 상하이 제널데기니 타우람 따비리브 뽐나막부 아동게 애나운서 유레카 유렘범나 암크하나 따람 녹저리 그룸저리 아가시바니인 팔 허우직 따비라시 나이코 따키시

0: 뭐 회원이야?
1: 아, 누가 타나 미안들이 윤단 틸라 미준이가 많이 떠리봐.
0: 예, 이 파리 뭐 타나 강부도. 많이 SP도 폰 떠리. SP나 뭐 타나 강부도 나오고 다리. 이거 뭐 틸로 좋아이나? 틸레야지 그 도로게.
1: 아, 타박시부 미시부 그야면은 뻔할래야 되나?
0: 예.
1: 아, 또 다모아. 틸라 아마 어디 꼭 하는 거야 저.
0: 그럼 뭐 이도리 뭐 신강자.
1: 나랑들 하고 많아. 야홍나 말로 넘 티행이봐. 마 삼모만 나오. 석다하면은 농사해만 게.
0: 미다리 가인이 해니까 이거 또 밀려요네. 아시아 또 브라티 내 강아브라.
1: 아도 까나노 해보니 다
0: 마나 이 강더바. 아이네 수마 강더바네.
1: 이 까이노 하시.
0: 그럼 아이 강도노 이석빙이도 강기분이 빵 발레르며. 아락 시에 여러분과 아이네 마기 아이가 또 박두 연간더디. 이마바지 힘이었답니다. 루르사나 티네스는 버튼했더나. 거의 올해서 워머실링 컷보다 남과 커피를 키바 쿠라이브고 땀박쇼. 낭닝싱이브라.
1: 땀박쇼. 오 아르키 컨스트럭션 이 프로프라이터들 담아. 안글두기 까나노 마보.
0: 쿠라이브도 얌 땅나 얌 팅 아마 극방에나. 땅고 방한 것이니더라. 아이 그냥 지 쿠라이브 마찬이 강부가 마 강한다는 마빠다 있는 로나 폰도 보니. 쿠라이브 강강 지 럼비드 팅이 용어 카나라 토레 니 빠샤다루네 예. 허식 부대이나 들레레 까마이 또 보노 해보. 에 이거 아마도 영향도 자크리 팟키 들어가오니. 용내 샤우나라 카나라 토키 보니 낭나 낙달레르디야 이 그런 네다리 마 해봐. 아이네 보디 시다 타북 수부 야월라게 마게 다 고딩이 돌롭 사비르게나 해보니. 마 해봐 이 너 빠샤 빠마주 그렇게 비유 마 로네 오노 비셀레기. 에헤헤 마빠 거의 강릉이 보너가 와리 사이가지디 강강지도 강릉 매야 되고
1: 강릉이
0: 저로 저로 미라고 거의 너 미든 노래를 그 삐리에 막 무기 용매를 미시고
1: 아씨 담보
0: 그더러게
1: 아이씨 드레스 실로러버니 아도 이용원이 나랑 답을 내미암지 너희 그 자리 미암지
0: 아이마마마
1: 아도 니 신기 등장하는 분이 미담보
0: 담보 그이래나 쏴야되시야
1: 아이마
0: 빠리빠리
1: 다 도일라이
0: 또 미라고 하이하이하이 삐리 삐리 부산으로
1: 그이
0: 내디 빵빠오이 아 나오
1: เออหน่วยมาตําจาลากแวมหน่วยเด้อีบ่นึงสิเอาไรบ่ดอกตํานึงเอาสิเอาสิเลยหน่วยนั้นอยู่ในวิสิวิกิใช้เอาไรบ่ดอกอีสิได้เลยบ่หันสิงตาฮู้บ่ได้กินั่งกิใช้ตานิงเงินสิเนี่ยเปียมาหมกตวยบ่อะหันสิงสิน่ะปาแม่น่ะทากูติงหันมานงไว้จิงสิคงจมบ่ได้บ่ตะหันกระเด้ไม่ตัยว่าลีลีละตะหันกระเด้หันดึกตีเซลกิใช้ตาเกดอีบ่นบ่ตวนเท่าบ่ได้ก็อย่ามาสิกิติงหายตาตาเลยเด้อว่ะตําบ่ใช้สิตาบ่เอาเกเน่เฮ็ดได้บ่ได้บ่
2: Tamugile kolsiya khoi nang hamula ko degi am phajara me budam
0: noi marup sine wa na semja graja ni lai gi sabasi di
2: ado hoji si sorang na halke am tile
0: tam ai gi dele rise hanuba hanubi pulaga chani ga tare hai bi ma khoi inme chet mai le rang ni
3: mani
0: ta hoji hoji chani ga tare sakmang gi program ni pung di yare se orchestra ga loi lak le re bani noi da ngai re mini adu di ai gi swai da phamge bi ma sanare section gi lebak le section gi han me am se kong thom pham cha ba jaga da pham lo ko a mo mo ni di se da pham mo ai se da pham ge ko
1: All the best. Thank you, Tamu. Hi, thank you. Oh, yeah. I'll have a
4: Hello? Hello? Home is the lady Riba. Palim Saklebi, Pantau Shaklopum Namopo. Ahan Mamakada, Tolabine Kong and Kurum Jerry. The Sadi Shaker is choice of another day. Ibung punci benda tak bih betegi, ayah halaman singgi thogal pangjabalak jabane. Kali gumbal swing am yau rupasu, kali syuk hangzi jibi na cane kan bih dengan agpiu, haurus.
5: Di mana kita altai piu?
4: Di kerwa.
5: Di kerwa, mayam punci.

하잉 농틸 뿡마리가 미닛 망아 쩌도 마담다 탐조리 건질 아마숭 건탕 하잉 농미당 뿡따루가 미닛 따라 쩌도 마담다 탐조리 나하롤기 건질 타우람마시다 란톡제가니 레이콜기 레이랑 타우람 란톡비가다비 로린다윰남 하잉 뿡따루 까미니 니푸 쩌빠 마담다 탐저리 콩강기 타우람 타우람마시다 통그람 사나톰비 데비다기 콩좀 빠르바타 한자가니 아마디 비기아닉 오이바 마옹다 코이 로이바나 쉔밋론 헹긋 헹긋 한바 아마디 아코이바기 피범 낙바 하이바 히라마시기 마탕다 Chief Executive Officer Green Foundation ga unaduna wariwatai shanaba unabigadaba laishram bimo thauram puthokpa raichanda jingtham Akashvani Imphal, Hauzikta Birasi, Narolgi Khonjal.

나하롤기 콘질 더럼 따비리. 하잉아육 봉따리 따브 마담다 콘질 나좀기 더럼다 펑비가니 제율시다 마니포르. 더럼부 톡보다 땡방 부싱디 통암 브리실라 라이쉼 라세소리 아마디 이룽범 마니시나. 더럼부 톡바 라이쉼 서머지.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마카타브 토럼 강라 채널 되기 따브 방비라가니

0: 함적이고 랩 크로스티 뉴트럴리티 하이버 포시 레이 아주 까나고 멈는기 미성창 버스 야데 아 거기다 임파셜리티 하이버도 수 레이 속나바 참나바 야다바 되기 마나 두니 아다니 아두 깔고 멈들리티 아 거기디 미오이버기 오이 맞잡 휴머니티 하이버 포 아두다 아 거기디 로인 막잡 마나바 까나나 아무브노 까나나 앙우브노 까나나 아니므노 까나나 아왕므노 까나나 아초브노 까나나 아픽브노 아 거기다 아마타 레이테 아 거기 잡 마나바 미잉 아마다 만두기 왁도이 담 빠글람 시도 톡포 톡톡 마이암 싱어세 아이 코이나 아이 코이 앙음 바탁다 아 쇼업은 따르바싱 아와 아나 따르바싱 란젤럭바 레이리바 마이암 뿐음악 싱스다 아이 코이나 앙음 바톡당시 빵임 이번 아이 코이 피롤드기 사안 탐안나드바기드기 농티기 시즌나리바 포츠이 아이 코이 와칼론다 아이 코이나 감자바싱시 IDP 마이암 수타비 도리바니 아둠 캄비가니 아이 코이 IDP 레이리바 마팜 쿠디망타 사사르가 아이 코이나 앙음 바 마팅 빵지르가 라이 하이버시마디 아이 타모이 셴나 아이 탐저닝이 거버너시 머니푸르기 거버너세 레스펙테드 사르 에케 발라지제 마학시 아쿠기 프레시덴네
1: 오 소사이티지
0: 아 소사이티지기 프레시덴지 마네 마하키 마탕다 아이 코이 펑셔너리 아이 코이 시아르멘 세크레터리 바이 시아르멘 아두두이네 라카두리네 보고 레비리바 아이디피기 겜레리바 prefabricated house hai sira aduga tokai tokai ba naduna taba mapam mapam de school da karida hang nan le biri ba mayam sing do adu do so khoina lakshar kan da akhoi gi even toilet pa wa khoina low cost da khoina sajar magi mayam na so dum khang bi rang ni lebak mayam na khang dra su akhoi gi le biri ba idp mayam sing na di loina khang bi rang ni even thang na bi sing se thang na bi sing se laina tina sian da ba yam na purified or ba ising pa wa thang na out of stroke the lyric pamatam sida hospital punamangna su ningsing bigani authority punamangna su red cross ta hairakanda I coin blood on donation si organize maya mamatawe mi maya mabgi life se coin kan gi che aduma angak pa phangna madugi walk to tok jak reko maduta quite gi yamna e collection to give si red cross name
1: noi
0: em mamni pre step ki oina adu I coin volunteer sing di kamai to geda nupana tha sahi amada marirak e pibai yai nupina chahi amada ahum lok pibai yai habigi idea sa khoi volunteer sin loina leiyaba aduna ai tha matam sujale e ai di tha nan tha hum hendore tha mari hendore aduna ai ep matam yore haidra kangaw dana khoi di ngaw ro leiyaba ep ep ning man ngaw e ba khoi di adu ep ba matam na phangduri se madugi nungai ba tu ne ba ai na mi magi punsi kan dore na adu mi magi punsi ngadra no mi ohungi punsi kal kadui neba maram di blood ki component leriba mayam sigi suppression unit ai koida se in seizure da leriba adagi baby na da leriba re genims da leriba aduga akhoi gi rims da leriba mayam sing sina mi ohungi life shape to yari neba plasma gi adagi adugi adagi mayam am leire ba ko adu mo mayam sing adu kano sing sina akhoi na e sima toksei aduga hogi bazai hida akhoi unise khoi 25 haitare ne 25 loi bagi se masigi akhoi gi financial year sigi manung sida ai khoi bloody unit leasing mari gi matak ta khoi dan tokjei dan tokjei

마탕 다 럭커처리 바 SMS시나 당회 번데기 브레즈라니 기탄젤리 헤몰타 아마디 기타벨리 마룹싱아시나 칸비락바 마타미셰니 콰이락범 이봄자기 콘젤다 TH 코라나 세이링바니 쿠돌담주리 메암푸나 타미나시

마탕다 무 그돌 담주리 아이쿠이 바붕기 하이리버 필마시더기 비텐 소리 센점 수르마 포스파라니 지트라 수스미타 아마디 린다 세이석바 싱어시네 삭바 필마시기 쉐이 이세이시기 세이랭바 아붕와이 세이랑바나 라훌 블루

고돌담적히바 이세에도부 괴다는 간비라키바마룹싱디 당외번 딩엘레까이더기 롱점 보이자 비르마니 모이랑레이마 노쿨 도차비 헤먼다 발라 디팍 데빗 디푸 토이비 소바라니 매미 매미자 로이비스나 군조 돔비아이마 Kamando, Jini, Naucha, Tanil, Bonil, Ipobisag,